안 댕긴 두 떡제 기마가 딤데 내로움디 낭레 깨아뽀롬뽀테 니숨시아장메 주빈정강빈테 주빈정강빈테 로옹티루까메 내주낭생리에 디모마쩌라 파오메

당시라 여름이 이종미 빵땅이라 마쳐래라 빈대 시마쳐래라 빈대 에티루낭둥메 시깜파레비 땅레 깜파레비 적지 깜파레 밤에 시깜파레 땅레 깜파레 빨리